0: 거 차 쉬워 그러니 실천으로 담배 들려다 있어도 내가 말했지 I'ma be a legend you just watch and say 히러들은 여전히 말 맘한테 괜찮아 이제 팬들이 나에게 대이제 힘이 되는 응원 너가 고맙게 1분 2초 빨리 지금 너한테 너를 위한 음악 스튜디오 late night 오늘 밤에 don't 난 thinking to myself Who am I?
1: No, no.
0: Thinking to myself. Yeah, yeah, I don't know, just got me. Thinking to myself.
1: Yeah.